0: 와, 엄마. 한옥반 치르디. 너 한옥반 치르디. 앙떼, 엄마, 하이메, 라마, 와, 하밀리야. 와, 엄마. 한옥반 치르디, 바 치르디.
1: 어, 랑짱, 랑짱. 또 마무아니니, 마야 바이바 능바, 어바이 라마, 와, 힘가. 어, 랑짱, 어, 랑짱, 랑짱.
0: 앙반 치나 무슨 거, 엄마. 앙목가 당도나 무슨 거. 너 따오가 대양어 마행리야 안오 바치르디 바

아석자랑? 짝형 반다 원너로 크나까? 거돔 데 볼만이 커랑거 르짜뿡 비니 르짜뿡너 크나덕저그이 거버 커나이로군카 라제스타이 셔미르 데 볼만 버럭 시허카 콜렌푸르 거염팡니 비니 약로 따부 크나바에는 Rumi Murasingni Korango, Rachapmo. Bini Rachapungno Khanatok Jagai Kobokharka Gagan Notia, Boshiharka Tuidu Amarpurni.

아석자라 자크랑 반다와 너럭 크나바이크 모노론전 대벌만이 거란거 르짜풍 비니 르짜풍노 크나덕자그이 거북허르카 샬카 대벌마 시허르카 버 디노본도 까미니 다부 크나바이나 아예사 대벌만이 거란거 르짜풍 비니 르짜풍노 크나덕자그이 거북허르카 Modhan Deparma, Shiharka Khamtaya Hati Khamulungni.

0: 무항 또아사마록사마니 티모데 파이네티아
1: 아.
0: 아프로케노 뜨이마니 약고 이노 파이로
1: 그 하몽네이트.
0: 네 더브케 나쁘르 오렌 승강게 어넥 소모이 워크 무쿠르 파틀락 기샥 히들 히들 군거 인도 치니 어른이 이제 카시 만다린 오렌 아버는 베자이 띠고고 그런 아버 무항 베시 더 태야 베덱 보자 사워 타이 타이머버 그방콕 타요 나쁘르 오렌 승강게 승 소이 티케 10টা 럭세 무슬리마노 아버 자너 마스노 사리 탕고 응케 이제 다시 니 어른이 인가 한게